0: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2: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3: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비상 상황에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파격적인 유류세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9월 초순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연방 유류 소비세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리터당 휘발유는 약 10센트, 디젤은 4센트의 가격이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기준 한 번 가득 주유할 때마다 GST 포함 약 5달러 60센트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폐지된 소비자 탄소세 효과까지 더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가를 리터당 최대 28센트까지 낮추는 셈인데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캐나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달러 84센트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항공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방위적인 물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몬트리올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올바른 방향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일시적인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세금 감면을 연구화하거나 더욱 근본적인 에너지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물가와 금리 부담이 지속되면서 BC주 주민 10명 중 7명이 생활비 압박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계획이 흔들리는 이른바 재정적 멀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부채지수 조사 결과 많은 가계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재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심리적인 부담까지 크게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응답자의 3분의 2는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큰 재정적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4월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가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환급금으로 빚을 갚으며 숨통을 틔우기도 하지만 주민 10명 중 1명은 당장 내야 할 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세금을 내기 위해 저축을 중단하거나 추가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가구가 늘면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마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표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24%는 수입만으로는 기초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리가 단 0.25%포인트만 올라도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해 금리 변동에 대한 불안감 역시 최고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물가와 금리 부담이라는 경제 환경 속에서 재정 취약계층의 그늘을 살피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며 실무 경험을 쌓으려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복잡한 비자 서류일 텐데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즉 IRCC가 학업과 취업 허가 절차를 대폭 줄여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나의 과정에 하나의 허가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유학생들은 코업이나 실습이 포함된 학과에 다닐 때 스터디 퍼밋 외에도 별도의 코업 워크 퍼밋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복 절차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취업 허가 없이도 학업 허가증 하나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외국인 견습생들 역시 별도의 학업 허가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른바 브릿지 상태에서의 근로권한 강화입니다. 그동안 비자 연장이나 졸업 후 취업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비자 만료 전 취업비자를 신청한 졸업생은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풀타임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일부 비학위 과정에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민 문턱을 높여왔는데 이번 간소화 조치는 규제 강화 속에서도 우수한 유학생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균형 잡기로 풀이됩니다. 이민부는 올 봄부터 각 주 정부 및 교육기관과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 텅 비어있던 밴쿠버 도심 오피스 빌딩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공실률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글로벌 부동산 기업 CBR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밴쿠버 다운타운 오피스 공실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밴쿠버 다운타운의 오피스 공실률은 12.3%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12.8%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인데 숫자의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그동안 지속됐던 공실 증가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외 지역의 회복세는 더 가파릅니다. 메트로 밴쿠버 전체 공실률은 10.8%까지 낮아졌고 교외 지역은 9.1%를 기록하며 도심보다 빠른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시장 내부에서는 이른바 빌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프리미엄급 빌딩은 공실률이 8.4%까지 떨어진 반면 시설이 오래된 노후 건물은 공실률이 1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유도하려는 기업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품질로의 이동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멈췄던 대형 개발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개발사 캐딜락 페어뷰는 워터프론트 스테이션 부지에 22층 규모의 새로운 오피스타워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대형 오피스 개발이 다시 추진되는 첫 사례 중 하나로 오는 5월 밴쿠버 시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미래를 낙관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다시 시작된 셈입니다. 2020년 초 2%에 불과했던 초저 공실률 시절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임대 활동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밴쿠버 오피스 시장은 이제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유럽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유럽의 새로운 입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차세대 자동화 국경관리 시스템 엔트리 엑시트 시스템 즉 EES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유럽 내 29개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권에 찍어주던 입국 도장이 사라진다는 점인데 캐나다인 등 비유럽 국가 여행객은 입국 심사 시 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스캔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된 생체 정보는 3년간 유효하며 다음 방문 때부터는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 더 빠르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180일 중 90일 체류 규정을 계산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도 즉각 식별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편리해진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초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공항에서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수시간의 대기줄이 형성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환승 항공편을 놓치거나 입국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항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환승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사전 등록 앱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EES 시행은 유럽 국경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알리는 서막으로서 정부는 시스템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는 대기시간이 15초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캐나다의 ETA와 유사한 사전 여행허가 제도인 ETIAS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유럽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 생체 인식 여권을 지참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공항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도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새로운 헌법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인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해 밴쿠버를 포함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계엄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만 선관위는 해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는 분들은 이달 27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또한 주 밴쿠버 총영사관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이미 하셨더라도 이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별도의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 통치 구조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기간이 4월 27일까지로 매우 짧은 만큼 밴쿠버 지역 교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투표권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을 준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주 밴쿠버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저한테 파이 투제는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7: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똑똑한 영양제. 천연 여성 호르몬 영양제.
8: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9: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0: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3: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11: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길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다가 결국 우리 사랑방에서는 가능한 길, 합리적인 길을 한번 구상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길을 찾으면은 집을 짓는 설계를 하는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는 하는 큰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자가 저도 설계자고 사랑방 자체가 설계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주관적으로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 경이상학적인 이론, 이론적인 이론, 실질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통일 없으면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막연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길을 찾는데 이 누구와 누가 통일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더라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조화되고 융합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해서 역설적인 논리, 말하자면 변증법적인 논리를 이용하면은 가능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변증법적인 논리가 우리 통일의 길을 보여준다. 변증법의 정반합인데 정반은 남과 북 각각 제도고 정부고 정국가고 그런데 합이 이제 우리 통일정부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통일체제가 합의 체제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변증법적인 논리가 뭐냐 그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통일을 하는 데는 그 변증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는 체제들을 서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제3의 정부 이상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과 북에 각각 자기들이 개성이 다 있고 또 자기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은 덮어놓고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3정부가 생기면은 장점에서 배워서 통일연방국가를 만드는데 참고로 하지만 단점은 지금 이 상황에 분단되어 있을 때 극복해야 됩니다. 남쪽의 대내적인 모순이 빈부격차나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나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나 이런 건 남한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북도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잘못된 건 극복한다는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방국가는 이상적인 국가이고 연방정부체제는 이상적인 체제여야 된다. 정반합의 합의 체제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냐 분명히 우리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 정반합의 정반할 때 합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을 추구를 하지요. 그래서 합이 이상적인 사회인데 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겠느냐?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인권운동을 연구하는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결국 결론은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또 어떤 체제가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우리는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범주에서 인권이라는 걸 봐야 된다. 요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앙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주하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인권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인권이 그러면 자유, 자유라는 건 방종입니다. 그냥 제 맘대로 놔둡니다. 제 맘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킨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 타당성 있는 것.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진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시기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권에는 의식주와 사회 안전 이것이 필요하죠. 절대 필요하죠. 그게도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은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의 해석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아래층 위층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산층이
12: It's a new day. Your new normal is now. Why wait? Make this day the day to be empowered towards a brighter future with Selk College. With career-focused program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Why wait any longer? Study now and work with one of our many paid co-op programs.
13: Selk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wards a brighter future.
12: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0: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2: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3: 안녕하세요. AM 1320, 라디오 6입니다.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남북이 힘을 합쳐 개성의 통일평화대학을 세우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북관계 최고의 원로 전문가인 박한식 교수는 50여 회 북을 방문했고 1994년 북폭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 긴장 해소에 기여한 숨은 주역입니다. 2009년 미국의 두 여기자가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평화의 설계자로 불리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온라인 줌으로 박한식 사랑방을 열고 북미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킨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진 권한이 인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불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에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의식주 혹은 식이주라고 하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지붕이 있는 집에 살아야지요.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시기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권에는 의식주와 사회안전 이것이 절대 필요하죠.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을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 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의 해석이다.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아래층 위층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산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산층이 많으면 평등이 확장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 그 우리 조선에서는 평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등하게 주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이념적인 작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를 하자. 평등한 사회 안에서 살자. 이것이 인권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우리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평등한 사회를 분배의 정의를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평등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평등한 게 문제가 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한 걸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사는 걸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정치 이론이고 그렇지 평등한 것은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아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평등권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만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등하지만은 자유를 또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 평등하게 강제로 이렇게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노예가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예 해방되고 나서 자유가 있어야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서 성공도 하고 올라가죠. 사람은 올라간 맛이 있어야지 사는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등이 있고 나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평등 밖에서도 일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유라는 거는 선택권입니다. 자유행동은 전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행위가 곧 자유입니다. 선택. 선택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가 중요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지 못한 사회는 사회 민주주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회 제도가 잘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야지 평등을 추구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자유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0: 다섯째로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데 상하가 없다. 다 좋지.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규율, 도덕성 이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지속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를 자꾸 하는데 미국도 말은 사랑 많이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이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 누가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사랑은 느끼는 거지 구두나 혹은 머리로서 정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사랑에 의해서 맺혀진 가족이나 이런 건 가족의 신성성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 사랑권이 있다는 것, 이걸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고요. 사랑한 사람들은 그 이상 가족을 내놓고 나서 이상 가족을 정당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대가 이상 가족이 수백만이 아직까지 수십만 살아있었고요. 이건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 수 없다는 것. 사람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 어디 가서 가족이 있는 제도에 가서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한을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 생존권, 둘째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살기 위해 평등한 것, 자유한 것 이런 거 했죠. 사랑.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건 서구에서는 잘 인정 안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라 안에 나라를 가지고 살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게 없으면 인권이 유린되고 박탈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도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민족의 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우리 고생 다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뭐냐?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여섯 가지 또 나라가 꼭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는 언제 말씀 좀 드린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언어가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체제가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만 있고 다 없으면은 큰 좋은 나라가 아니고 반나라입니다. 반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나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통일을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을 여섯 가지로 봤다. 육권, 저는 육권 여섯 가지라고 인권 육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권을 쭉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이 여섯 가지를 항상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고 이 여섯 가지를 위한 수단 방법을 정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을 충분히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된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 여섯 가지의 인권을 향유하고 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좋은 세상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완전한 종류의 인권들이 다 한목에 보장된 나라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연방국가는 또 연방정부는 이상적인 체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주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여섯 가지 인권이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추구를 하자. 누가? 우리가 추구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런 의향이 있으며 그런 욕망이 있느냐.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요새 많이 민족 얘기도 많이 하고 민족의 주체성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저도 그거 개봉하기 전에도 가봤지만 당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당군이 우리 조상의 시조다, 원조다. 이제 그런 이론과 그런 실념에서 당군능도 만들고 당군 배달 민족을 북에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가? 그것은 두고 보고 또 앞으로 또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민족의 정통성을 우리 민족이 누구냐? 해서 물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당군의 자손이다.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지만 역시 그 맥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걸 뭐랄까 귀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역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올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저한테 파이 투자는 투자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3: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똑똑한 영양제. 천연 여성 호르몬 영양제 파이 투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5: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6: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7: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 들여다보면서 너는 누구냐? 제가 미국에서 55년 대학 교수하면서 매일 하루 몇 번 가는 것이 개근하는 것이 뭡니까? 소변 보러 갑니다. 소변 보러 제가 저 화장실 위생실에 가면 항상 제가 저게 보입니다. 그걸 딱 보면 저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넌 누구냐? 저 이름이 내가 아닙니다. 저 이름이 내가 아니고 저 민족도 내가 아닙니다. 제가 직업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서 나를 규정을 해야 돼? 나의 성격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인품 혹은 그 영어로는 personality, 그 인간 성격이죠. 그게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좀 개방된 사람이냐 닫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추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내 입장을 찾아보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넌 누구냐, 그 제가 이렇게 한 12가지 있어요. 나는 이렇다.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남북의 공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6가지, 7가지 제가 찾아내는데, 제가 이 워낙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여기 저기서 많이 흘립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중복되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아는 민족입니다. 사람을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로 아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느냐, 우리 귀에 닳도록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남쪽만 들립니까? 북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전 자랑방 손님 여러분들 잘 알죠? 저 언제 사람 되는가?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되고 인간이 일정한 단계를 넘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줄을 꺼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면 인간이라고 그러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상식적인데, 우리 통일 문화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통일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물론 아니죠. 언어에도 없습니다. 영어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김일성 수련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저는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세상 들었지만은 황장엽 씨가 서울에 있을 때, 평양에 계실 때 제가 많이 토론을 했어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인간만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가 나서 얘기를 다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치 이념에 의해서 많이 재색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사상이 나오고 하기 전부터 수령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안 되면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돼가 집에 돌아오라.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방된 셋째 나라에서는 연방국간 이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인간이 사람 되게끔 하는데 힘을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회화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주제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겠지만은 교육 자체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 만드는 역할을 교육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 사람 만드는 역할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걸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 우리가 토론하고 생각해요. 사랑방에서 또 토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우리가 토론할 때 누가 사람을 하면 정리를 해보십시오.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효도가 더 있으면 충성을 더하면 집단에 대한 충성이 더 충성을 더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 더 충성을 하고 착실을 하면은 그게 더 사람이냐. 사람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우리가 제3의 완전한 체제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우리 민족 국가가 통일되면은 그걸 추구하자. 우리 민족 하면 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추구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인간. 그 다음에 두째로 중요한 것이 이런 속담에서 나옵니다. 저놈 인간 양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4: It's a new day. Your new normal is now. Why wait? Make this day the day to be empowered towards a brighter future with Selk College. With career-focused program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Why wait any longer? Study now and work with one of our many paid co-op programs.
8: Selk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wards a brighter...
4: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
9: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